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벌써 다음 주네요. 7월 1일이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늘 새로운 시작은 설레임이 가득하죠. 네, 7월 1일부터 임금과 세금, 또 육아휴직 제도까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뉴스 후에 이어지는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새로운 회계 연도 시작과 함께 우리의 생활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후회와 또 교훈을 짚어볼 텐데요. 호주인들이 그토록 꿈꿔온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컬처인에서 호주 사회의 새로운 아버지상을 조명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과 변화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최신 물가지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가 자유당, 국민당 연립이 여전히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일부 전력회사가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고객들에게 통보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이 최신 물가지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에서 4.0%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호주중앙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 지표인 절사 평균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1년 기준 3.4%에서 3.6%로 상승했습니다. 절사 평균 물가는 유가나 신선식품처럼 가격 변동이 큰 물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 지표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전체적인 물가 지표를 볼 때 호주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This is a very welcome set of numbers which shows that inflation fell once again.
1: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수치는 매우 반가운 결과로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에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는 근원 물가 지표에도 반영돼 있다라면서 오늘 발표된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전망치보다도 훨씬 양호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가 자유당, 국민당 연립이 여전히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자신은 모든 사람이 호주의 법을 존중하고 호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형태의 다문화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당이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호주가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밝힌 제인 휴 야당 부대표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원네이션당의 폴린 헨슨 대표가 최근 호주가 단일 문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녹색당의 닉 맥킴 상원의원은 테일러 자유당 대표가 위험하고 인종차별적인 정당인 원네이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What I would say to Angus Taylor is you can't outflank fascists to the right and one nation.
1: 맥킨 상원 의원은 앵거스 테일러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극우 세력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그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원 네이션은 위험한 정치 세력이고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이들은 한 호주인을 다른 호주인과 갈라놓는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일부 전력회사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크리스 보웬 연방에너지부 장관은 일부 전력회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가격 인상이 에너지 시장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규제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력회사는 전기 사용량 요금은 낮추는 대신 일일 기본 요금을 최대 86%까지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이 2026-2027 기본요금 제한에서 대부분 지역 가구의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배치됩니다.
6: We've seen some companies, not all, far from it, some companies choose to increase their fixed supply costs while reducing their per kilowatt.
1: 보엔 장관은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이 전력 사용량 요금을 낮추면서 기본 공급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본인은 규제 당국의 이런 조치가 기업이 에너지 비용 감소분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시장 규칙과 부당 행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냐 플리버색 사회서비스부 장관이 원네이션당의 폴린 헨슨 당대표에게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슨 대표는 최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뒤 논란이 일자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됐으며 제도를 폐지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정부 지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30일로 확대 예정입니다.
7: Well, you know, there was no paid parental leave before Labor introduced it, and since coming to government in 2022,
1: 플리버색 장관은 노동당이 도입하기 전까지 호주에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었다라며 또 노동당이 2022년 집권한 이후 유급 육아휴직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제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유당과 국민당 그리고 원네이션당이 그동안 유급 육아휴직에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살펴보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쟁과 팬데믹, 사이버 공격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국가의 생산 역량은 경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핵심 산업의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적대국들은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예상해야 한다라며 공급망을 무기화하거나 기술을 탈취하고 제재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조작하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압박하려는 시도에 대해 미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이틀 전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다는 풀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자신의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라며 명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동지이자 전후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며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끝으로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 등 정무직 당직자도 일괄 사퇴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오는 27일 미국에서 돌아온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리스 민스 뉴 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새 예산안에 포함된 생활비 지원 대책이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 5억 6,1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지원 패키지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은 1년간 동결되고 차량 등록비는 100달러 인하됩니다. 또 약 100만 명의 운전자가 주간 통행료 상한액이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민스 주 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 We've seen hundreds of thousands of New South Wales motorists, particularly on the Central Coast and Western Sydney, have to use toll roads.
1: 민스 주 총리는 특히 Central Coast와 서부 시드니에서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이 유료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많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드니 안팎을 이동하려면 유료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2027-2028 회계연도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주정부 부채는 향후 3년 동안 계속 증가해 2,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주 국세청이 세금 환급 신고를 서두르지 말고 사전 입력, 프리필 기능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납세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ATO에 따르면 7월 말쯤이면 급여와 은행 이자 소득, 정부 지원금, 민간 건강보험 정보 등 대부분의 사전 입력 자료가 세금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ATO의 아니타 첼럼 부국장은 SBS 우주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전 입력 기능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유명 방송인 칼 스테파노비치와 채널9의 관계가 최근 팟캐스트 논란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스테파노비치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영국의 극우 성향 반이슬람 활동가 토미 로빈슨을 인터뷰한 뒤 불거졌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어젯밤 공개됐지만 오늘 오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인터뷰는 원네이션 당의 폴린 헨슨 대표에 의해 유튜브에 다시 게시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로빈슨은 헨슨 대표를 여러 차례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스테파노비치 쇼는 팟캐스트 채널9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채널9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파노비치의 팟캐스트 활동과 관련 채널9이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의 반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호 공격으로 중태에 빠졌던 여성이 일주일 넘는 혼수 상태 끝에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리아 스튜어트스는 상어의 공격을 받은 뒤 일주일 이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왔으며 팔 절단 수술을 포함해 약 5일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어트 씨의 오빠인 조시 씨는 모금 페이지를 통해 동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 원화는 1064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시드니 목요일인 내일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12도에서 17도, 멜번 안개 낀 뒤 개입니다. 9도에서 15도, 캔버라 안개 낀 뒤 막습니다. 4도에서 14도, 브리즈번 오후 들어 소나기 있겠는데요. 12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애들레이드 대체로 맑고 7도에서 17도, 퍼스 화창하고 9도에서 22도, 호바트 맑고 3도에서 12도, 다윈 화창하며 22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맑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across America, Spectrum Business is helping small businesses do more within their budget. Like in Rochester, we're at this computer coding class where fiber-powered internet keeps ideas flowing free forever. And in Austin, our fast, reliable internet lets this gym stream classes all day.
2: One more, let's go.
1: Free forever. Get business internet advantage free forever when you get 4 mobile lines. Visit spectrum.com/freeforlife to find out how. Spectrum Business.
3: Spectrum internet is powered by fiber and connected to the premises by coaxial lines.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4: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5: SBS Audio.
6: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7: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8: SBS Chill. Chill.
9: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0: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1: SBS Hindi 우플럽 karwata hai.
12: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6: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3: sbs.com.au/audio.
14: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보비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CN 블루가 부릅니다. Can't Stop.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네, 최저임금이 오르고 세금 부담은 일부 완화되며 또 슈퍼이네이션과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익스플레이너.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임금과 세금, 또 연금, 육아휴직 제도 등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약 28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정근로위원회는 이달 초 최저임금과 어워드 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26달러 44센트, 또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급은 세전 1004달러 9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인상된 임금은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급여 기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조치로 어워드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또 국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는 7월 1일부터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퇴직연금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이데이 슈퍼 제도가 시행이 됨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슈퍼애뉴에이션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이 직원들의 슈퍼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네, 슈퍼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미납 또는 지연 납부되는 슈퍼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은퇴 자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협회의 제임스 코벌 정책 옹호 책임자는 이번 개혁이 약 1,900만 명의 슈퍼계좌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벌 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슈퍼를 더 일찍 또 더 자주 적립을 하게 되면서 은퇴 시점에는 더 많은 연금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슈퍼 추가 납입 한도 역시 기존 연간 3만 달러에서 3만 2,500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소득 18,201달러에서 45,000달러 구간에 적용이 되는 최저소득세율이 기존의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1,000달러 즉시 세금 공제 제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신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7월 1일부터는 물가 연동에 따라 일부 센터링크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한도도 조정됩니다. 네, 가족 세금 혜택 파트 A와 파트 B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이 되고요. 또 노령연금과 장애지원연금 등 이 주요 복지수당의 소득과 자산 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의 적용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 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10만 5천 달러, 가족의 경우에는 21만 달러로 적용이 됩니다. 네,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는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메디케어 부담금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네, 계속해서 육아휴직의 변경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되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정부 지원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의 120일에서 130일로 늘게 되고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26주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별도로 배정이 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의 15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 역시 시행이 됩니다. 네, 앞으로 기업들은 문자메시지에 사용하는 발신자 아이디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이 되지 않은 발신자 아이디로 전송된 메시지는 검증된 기업 메시지와 별도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사기 문자와 정상적인 기업 메시지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들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를 차단하고 범죄자들이 신뢰받는 기관을 가장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의 연간 수수료 조정에 따라 기업과 사업체 등록 관련 수수료도 인상이 되고요. 중소기업들이 2만 달러 미만의 사업용 자산 구매에 대해서 즉시 자산 공제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너지 소비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 전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부담 완화, 또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근로자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일부 세금과 또 슈퍼애뉴에이션 관련 정책들은 아직까지 법안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는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시행이 됩니다. 임금과 세금, 또 연금과 육아휴직제도는 물론이고 소비자 보호장치까지 달라지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네,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의 현실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3: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one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4: 실무 역량 개발로 삶의 전환점을 만드세요. 테이프 뉴사우스웨일즈는 당신의 미래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워드립니다. 유연한 학습 옵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 영어 및 문자 언어 영어, 취업 능력 및 공부 기술, 컴퓨터 능력, 기타. 삶의 전환점이 될 실무 역량을 배우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웹사이트 tafe.nsw.edu.au 전화 131-601-RTO-9003.
5: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6: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성공이나 안정 또 꿈을 이뤘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데 어렵게 집을 산 뒤에 오히려 내가 잘 산 걸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SBS 피디에서 만나본 다양한 첫주택 구매자의 사례를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주택 구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성취일 텐데요. 동시에 또 이 후회라는 감정을 동반하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7: 네, 최근에 호주의 첫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구매 후회, 영어로는 buyer's regret이라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금융 비교 사이트 파인더가 2025년 7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첫 집을 구매한 사람 가운데 45%가 구매 결정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후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2: 네, 45%면 거의 뭐 네. 절반 가까운 숫자인데요.
7: 그렇죠.
2: 네,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 또 구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7: 네,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살 때 꼭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앞으로는 더 못 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느낀
2: 그렇죠.
7: 건데요.
2: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7: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기 전에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첫 구매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위치, 또 대출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 그렇죠. 이 SBS 피디에서 실제로 또 만나본 사례도 있죠?
7: 네, 멜번에 사는 캐리 시우로 씨를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캐리 씨는 약 6년 동안 돈을 모으고 1년 반 넘게 집을 찾아다니면서 경매에 참여한 끝에 2023년에 첫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렌트를 살 때와 달리 나의 공간이 생겼고 벽에 그림을 걸거나 페인트칠 같은 집을 꾸미는 작은 일들 도 큰 만족감을 줬다고 합니다.
2: 네.
7: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현실, 즉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2: 그렇죠.
7: 다른 입주민들과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요. 관리비나 건물 유지 문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협의회의 압박,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또 해결되지 않은 건물 문제들, 그리고 본인 인생의 또 단계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다가왔다고 토로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이지만
7: 네. 네,
2: 예상하지 못했던 희생이 또 뒤따른다는 것 깨닫게 된 것이네요.
7: 네,
2: 네 부동산 구매는 이 단순히 집값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7: 그렇습니다. 집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가격과 위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살아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나 주변 환경, 또 관리비, 향후 가족 계획이나 또 몇 년 뒤에 다시 팔거나 옮길 가능성 등등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네.
7: 이 캐리 씨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집을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 네, 앞서 이야기하신 이 대표적인 구매 후의 또 경우로 제가 좀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집을 살 때 좀 더 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죠?
7: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에 멜번 동부의 아파트를 구매한 모기지 브로커 30살 이모젠 알렉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 네.
7: 이모젠 씨는 얼마간 거주하면서 그 아파트가 자신의 필요와 미래에 정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미래까지 고려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고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더 고민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나이나 특정 시기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이모진 씨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2: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브로커라고 하셨는데
7: 네.
2: 아무래도 이 주택금융업계에 좀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또 이러한 압박감 좀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7: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해야 직장에서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2: 네.
7: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2: 네.
7: 그 말인즉 당시에 아파트 구입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2: 네.
7: 압박감은 가족 간이나 소셜미디어, 또 또래, 간에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고 해서 나도 같은 시기에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조바심과 또 압박감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누군가는 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각자의 재정 상황은 모두 다른데 말이죠.
2: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올해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동시에 또 이 구매자들의 대출 능력 또한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7: 네.
2: 네,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뭐 특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 구매 후회를 하게 되는 원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7: 네. 부동산 데이터 분석 회사인 프롭트랙의 2026년 3월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년간 38.9%, 지방 지역은 57% 상승했습니다. 파인더의 개인금융 전문가 사라 맥인슨 씨에 따르면 주택 구매 후회는 주택 시장의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2: 네.
7: 지금 당장 진입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그 압박감,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그런 압박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 구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결정을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느끼면 확증 평향, 즉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2: 네, 그렇군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을 발견하거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뭐 어떻게든 맞춰서 사게 되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것이군요.
7: 네, 그렇습니다. 이모진 씨 같은 경우도 여러 면에서 아파트의 조건이 만족할 만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큰 집을 사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2: 네.
7: 이모진 씨는 이 아파트를 산 것은 좋은 경험이 됐지만 주변의 조언을 듣고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2: 네, 이모젠 씨나 이 앞서 언급한 캐리 씨의 사례처럼 이 도시에서 비교적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아파트로 첫 주택 구매를 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아예 또 다른 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7: 네.
2: 이런 사례도 또 만나봤죠?
7: 네. 31세 알렉스 브로디 씨 얘긴데요. 2025년 11월 파트너와 함께 집을 구매하기 위해 골드코스트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북부의 포트 맥쿼리로 이사했습니다.
2: 네.
7: 이사를 결정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골드코스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2: 네.
7: 알렉스 씨는 파트너의 조부모님 댁이 있는 포트 맥쿼리를 방문한 후에 그곳에 집을 사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결국 한번 집을 보러 내려갔을 때 바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 네.
7: 사실 그 지역을 좀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좀 더 너무 서두르지 않았다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아,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알렉스 씨의 네. 구매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또 예상이 되네요.
7: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사 결정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 특히 골드코스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알렉스 씨는 이사 후에 약 2주 만에 자신들이 산 집이 매우 번잡한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 네.
7: 그제서야 차 소리가 집에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이제 새 창문을 설치하고 지붕 수리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수리 비용을 합쳐서 최대 4만 달러까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씨 여전히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후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의 집 대출금을 갚아주면서 집값과 금리가 오르고 또 자신의 구매 여력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내 집을 갖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2: 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이 첫 주택 구매자들 안도감과 함께 또 후회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심정인 것 뭐 어쩌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7: 네.
2: 네, 그렇다면 앞으로 첫 집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7: 네, 첫 주택 구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 것. 둘째, 최대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볼 것. 또 셋째는 집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인가 보다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이곳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 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재정 결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첫 집을 사고 난 뒤 찾아오는 후회의 이유와 또 구매 전에 꼭 생각해야 할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가족 안에서 아빠들의 역할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공식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요즘 시드니나 멜번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미는 아빠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육아는 엄마의 몫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가사와 돌봄을 함께 나누는 라떼 파파가 새로운 아버지상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달라지는 아버지의 역할과 또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변화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달라지는 호주의 육아휴직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방금 제가 라떼파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구석, 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또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 또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1: 네.
0: 네, 최근 호주 주류 사회에서도 이 문제로 또 아주 뜨거운 격론이 있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Married at First Sight에 출연했던 한 30대 남성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네. 네, 그는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 아빠가 되느니 차라리 치마를 입고 다니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0: 네.
1: 네. 남성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충격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0: 네. 뭐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억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터에서 경쟁하며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남성들의 중압감이 좀 반영된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최근 이른바 매너스피어라고 불리는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집값도 너무 치솟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과거에 확실했던 기준인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매달리며 위안을 찾으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제는 이 호주에서도 남편 혼자 벌어서 렌트비 혹은 주택 모기지 내고 또 생활비 감당하기란 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죠.
1: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정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사와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동의 과제, 어떻게 보면 필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아빠가 육아와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이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1: 네, 뇌과학계가 증명해낸 아주 흥미로운 비밀인데요.
0: 네.
1: 네, 흔히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착은 엄마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런데 최근 영국 BBC가 보도한 미국의 인류학자 리 게틀러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아이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경험을 반복할 경우 뇌와 호르몬 체계가 실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아이를 품에 안고 기저귀를 갈며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면 뇌 구조와 호르몬 체계가 물리적으로 재배선, 리와이어링 된다는 건데요.
0: 네. 이 살림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맡는 아빠들은 뇌 구조가 바뀐다. 호르몬이 뭐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1: 네, 예를 들어 공격성을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요.
0: 네.
1: 반면 대신에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애착 호르몬인 옥시톡신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 수준이 일부 연구에서는 뭐 엄마와 거의 유사한 범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의 감정 처리 영역도 더 활성화되면서 아이의 작은 소리나 표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과학자들은 이를 dead brain, 즉 아빠의 뇌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림하는 아빠는 유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돌봄을 통해 훨씬 더 높은 공감 능력과 정서적 단단함을 갖추게 되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빠가 되면 뇌가 바뀐다.
1: 네. 네,
0: 이제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이 공동육아의 의미가 다시 또 해석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실제 호주 육아 현실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1: 네, 호주 아빠들 유모차를 밀고 아이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익숙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0: 네. 네,
1: 호주 가족학 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호주 가정의 무려 54%는 여전히 엄마가 육아를 항상 또는 주로 도맡아고 있습니다.
0: 네, 절반이 넘는 가정이 제가 흔히 이제 뭐 독박 육아라고 하죠.
1: 네,
0: 이 엄마 중심의 육아라는 건데 호주도 한국이랑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럼 부부가 비교적 좀 동등하게 육아를 나누는 가정 뭐 얼마나 되나요?
1: 네, 호주에서 육아를 똑같이 반씩 부담한다고 답한 가정은 36%였습니다.
0: 네.
1: 아빠가 엄마 대신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5%에 그쳤고요. 또 직장에서 나오는 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 역시 17%에 불과했습니다.
0: 네, 거칠어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1: 네.
0: 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1: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직장 문화입니다. 호주 역시 남성의 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높은 편인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소득이 높은 아빠가 휴직을 선택할 경우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높은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육아 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0: 네, 경제적인 이유로 아빠가 회사를 쉬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다고 호주의 아빠들이 아예 육아에서 또 손 놓고 있지는 않죠. 네, 이 지점에서 호주에 좀 독특한 육아 방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연근무제죠.
1: 네, 맞습니다. 네, 호주 아빠들은 아예 일을 놓고 쉬는 장기간 육아 휴직 대신 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하거나 또 재택근무를 활용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한 뒤 아이를 학교나 프리스쿨에서 데려오거나 반대로 아빠가 아이를 등원시켜주고 출근하기도 하고요.
0: 네.
1: 통계를 보면 호주 아빠의 한 30%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아빠의 14%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아이를 돌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약 5%는 육아 분담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돌봄을 함께 나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호주에서 좋은 아빠의 기준도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네, 육아를 위해서 일을 멈추기보다는 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군요.
1: 네.
0: 네, 그동안 호주 정부 이 아빠들의 낮은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죠.
1: 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변화인데요. 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큰 변화, 정부의 유급 육아 휴직이 최대 26주, 약 6개월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0: 네.
1: 날짜로는 총 130일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부터 해당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른바 아빠 할당제인데요.
0: 네.
1: 전체 휴직기간 가운데 최소 4주는 반드시 두 번째 부모, 즉 일반적으로 아빠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마에게는 양도할 수 없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0: 네, 부부가 공평하게 육아와 가사를 나눠 맡으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동시에 최대 4주 동안 함께 휴직하며 신생아 돌봄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육아 휴직 중에도 정부 지원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이 계속 적립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육아 때문에 직장을 쉬면 연금 적립이 중단돼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0: 네.
1: 이제는 정부가 그 공백을 일부 메워주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죠.
0: 네, 정말 획기적인 변화네요.
1: 네.
0: 아주 뭐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호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요즘 익숙해진 라테 파파 문화 역시 북유럽에서 시작된 문화인데요.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오래전부터 아빠 할당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빠가 정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휴가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네. 그 결과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0: 네. 결국에 좋은 아빠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좋은 아빠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또 돌봄을 함께 나누는 아빠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공식 대신에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아빠의 모습이 호주 사회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호주 사회를 바꾸고 있는 라떼 파파 현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호주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과 또 돌봄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아빠의 기준도 좋은 가족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보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보는 것인지도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끝곡으로 은하의 사랑의 온도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